0: 楼噶，华叔。
1: 系咩？喂，而家地址啊冇错噶咯噃，我哋揿钟睇下啦，好嘛？
0: 好啊。
1: 啊
0: 住呢啲咁嘅地方，我点都唔信噶啦。
2: 边个啊？
1: 请问阿红系咪住喺呢度啊？
2: 边个阿红啊？
1: 喂，红妈，咩红啊？
0: 黎燕红啊。
1: 哦，黎燕红哦。
2: 咁佢先生叫乜名啊？
0: 佢先生叫毛雅佬啊。
2: 你哋系阿红啲咩人啊？
0: 问咁多嘢嘅，我系阿红嘅阿妈，毛雅佬系我女婿啊。
2: 哦。你就是阿红阿妈啦。